0: 책 나서 얼마 딱 쓰긴 쓸까가 안 됐으니까 내려오니까 아 그건 맛있는 부부다 쓰니까 다만 닦고야 그거기 기타야 깨 그만나다 아들 삼촌 일러니 시야가 안가 그럼 아, 그 사람을 다 빠끔다 한 야근 전 빠끔다 나서 야근 진짜 부터인 나서 야근 딱길린 야간 아깜 더 땅에 하까마 부터 쇼트가 들으라니 그럼 몇 그릇간 야매 둘러가 딱글룩 한 야망은 스틴나 사이너를 파이브 나를 한 야망 딱 까까마 앞등에 나그 갈아간 그스네다 아이 그틀란니까 리슈든 간다간 간다 자아를 다슈샘
1: 이 고야나 퀄타마나 이그박슈구 아 개그미 앙야툰 아야강아흐르다 아 다우나토이 일우문 북타슌 난준나이클라
0: 야, 가다 니스만 뜻하야 부카. 일람은 비타나 포트라타스 카 다야. 아, 대야큰 칸아큰 토타밤 그노샤탐 프리 프리글링 그쿠 비 비스타 부크다 쇼자가 다 카칼. 아, 도야 슬칸 야슴 부크다 쇼 맘도야 가글. 비비츠카나니 니클레너 부크다슈다 타이브나 세니 카나니 아 니클레너 그미 노사이트 아 부크다슈 띠우쿠치 나트 나트 모크트카타쿠치 카나니 부카퍼 미노사이트 아 타이브나 타이브나 라스니 카나니
1: 야 아, 휘잉할따우 끝다 땅깔라간가 아가루등 아강 아가흡빙 아가흡빙 칼루등 아 아세흐뜻따우 끝다 아두두 칼루기흐도이 아두아두아가울루등 비비나다 비금다
0: 이야 다다다이야 루등 아 다다이
1: 이아나 문가 일룩 아양 식사이든 아 유유유 공실든
0: 야 아이크사이 아이크사다 일가 그거만 아이파카스트람 옥샥 아이면 호바카사니 아 피슈라카브드니 주이부카 아노 카임터 아까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1: nilagat.
0: Ya, mana so na ona sa takaso ang ukan ng pagkita sa lugar kung nagawat ko yung tinin. Tala na gawasin ni.
1: Ya, dahil to ay asirit, asiring tikot.
0: Ya, tala so kan sa skandal ng gawatin tala. Hang na nakao kasuk.
1: Asikan ka aku tau luki tamak kita apa tu luki pikit nak kita stuh karat.
0: Ya, tak rasa ni stuh kan kan kan kata tu.

0: if I ever have a son, I think I'm gonna name him Bill or George, any damn thing but Sue. I still hate that name.
1: KYUK 640 AM 여기는 배틀 알래스카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2: 고야나코 클릿나고 비그니 핀겔링어멍 미클링웃 릿나우토루그 알루팅 이카욕슈타 아시갈루팅 리고갈르카 잘라크나흐붓 나즈바가클루기 릿나우감튼 고야르흐붓 리고갈르카트닉